그렇지만 다음화가 어디라도 예쁘게 기다려. 그렇지만 다음화가 어디라도 예쁘게 기다려. 또 스티지가 샤마오를 후배 기다린다.